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철매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상과 직장에서 잦은 불안, 과중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로를 풀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운동 중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춤입니다. 2024년 영국의학 잡지에서 발표된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여러 운동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비교한 결과 춤, 특히 광장무가 일반 유산소 운동보다 심리적 완화 효과가 뚜렷하고 노년층에게 부담 없는 저비용 건강관리법으로 확인됐습니다. 운동 방식에 대한 오해도 우리 주변에 많은데 특히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복 운동의 진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 편의 미니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공복 상태로 아침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길가에 쓰러졌고 이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복 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지방 연소를 가속화한다고 생각해 이런 운동에 열중합니다. 과연 이런 방법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공복 운동을 선택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운동이 대사율을 높여 체지방을 더욱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일정한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북경우이병원 대사 및 체중감량외과 주임 장붕은 밤새 잠을

자고 나면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지며 이때 운동을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 단기간 내에 체지방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복 운동은 신체 상태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제때 수분을 보충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공복 운동이 과연 기초 대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장붕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글리코겐 저장량이 부족해지기 쉬워 몸이 에너지원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육 손실이 발생하고 몸이 더욱 쉽게 에너지 보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총병원 제8의학센터 영양과 주임 좌소화도 공복 운동이 증가시키는 것은 운동 중에 소모되는 칼로리일 뿐 기초 대사량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좌소화는 체지방 감량의 핵심은 여전히 장기적인 에너지 음성 균형, 즉 섭취량보다 소비량을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복 운동은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이 아니며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뒤에 하는 것이 좋고, 격렬한 운동은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나서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운동 습관과 함께 식습관도 건강한 노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중년층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거나 끊는 경우가 많은데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중년기 탄수화물 섭취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유지나 혈당 조절 등의 건강상

이유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회지 자매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중년의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노년에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평균 연령 48.5세인 간호사 4만 7,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984년과 1986년에 식단 설문지를 통해 중년 시기에 일일 탄수화물 및 섬유질 섭취량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2016년까지 이들을 추적 관찰해 노년기의 건강 상태와 노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연구에서 건강한 노화의 기준은 70세 이후에도 신체, 기억력, 운동 능력, 정신 상태가 모두 양호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70세까지 생존할 것, 정신 상태가 양호할 것, 기억력과 신체 활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을 것, 암, 제2형 당뇨병, 심근경색, 신부전, 뇌졸중, 신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파킨슨병 등 11대 주요 만성질환이 없을 것.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탄수화물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품질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한 여성은 건강한 노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 섭취 에너지 중 고품질 탄수화물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건강한 노화의 가능성이 31% 증가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면 건강한 노화의 가능성이 13% 낮아졌습니다. 총 식이섬유, 과일, 채소, 곡물에서 얻은 섬유 섭취량이 많을수록 건강한 노화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외에도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습관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일 하는 목욕은 우리를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심장과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경고하는 위험한 목욕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경대학 제일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하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땀을 흠뻑 흘린 후 즉시 샤워하기, 운동 후나 고온 날씨에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온몸에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이때 바로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변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친 온도 차의 물로 목욕하기, 찬물로 바로 씻지 말아야 하며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몸에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독용 세정용품 적당히 사용하기. 요즘은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 세정제, 소독 물티슈 등의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피부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하며 적절한 균층은 피부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벤잘코니움 염화물 등 소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자주 사용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적으로 깨지고 접촉성 피부염을 쉽게 유발해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며 가을 양생이 중요해졌습니다. 가을은 건조하고 혈관이 민감하므로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운동법, 고품질 탄수화물 위주의 균형 식습관, 건강한 목욕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초가을에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고 족삼, 리혈과 음릉천혈을 매일 3분씩 지압하면 비장을 튼튼히 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